0: 망고들을 사기병 와다나 집에마따라 마들이 시부병 이쪽에 아우가면 시우스마오 마마라 주바로호
1: 아이고
0: 우와오 바리마가면 슬슬슬슬 슬슬슬 뽑아봐 잠깐 하면 하나 기본하지마 뽑아봐 둘이 아마 쏘봐라

0: 남은 허락인
1: 해제지야
0: 하부연이
1: 해제황아
0: 하부하고
1: 해제황아
0: 오명은
1: 아들과
0: 허라진
1: 해제지야
0: 하고별이
1: 해제화
0: 하고하고
1: 해제오
0: 오 너무 맞다고